0: 막 심장하고 얘기를 듬.
1: 니꺼 째 주여 두심해. 어? 어디 전화? 어릿 버버 벌크어치온.
0: 밤대 버릇 투트미오름 헤라할때. 기디오르스 이시대.
2: 게즈긴랄, 게시플레 일길리 비르 이푸주나 하즈르 미스니즈?
0: 에베잇! 뭐 네 심데 제백 뭐 오이뉴요?
1: 산키 구우야 벤즈요.
2: 하디?
0: 부비 에시아마?
2: 하이유.
1: 장르 마?
2: 딜.
1: 페키, 이샤렛 미?
2: 하, 이시테 심데 올드.
0: 생활기 부.
2: 오, 쪽 슈쿨.
1: 일키 부준우 갑툭 전할.
0: 산슈 겨즈데레 비 박사라. 난다 까찰마.